0: 대박, 소리 사다버린.
1: 소리 사다버린.
2: 소리 없으니, have a good night.
1: 차비 땡, 쓰여서, 아, 빌리나이 신어서.
3: And your status? Good status. We're going to Anika Place on Garfield or Anika 2 on Hastings?
4: Anika 2 on Hastings.
3: Clear on that.